0: 띄어놓는 거예요.
1: 여기 나비 바로 연두나 동네 예과구 빨리 동아쟁구이 부랴부랴이나 국가마이와관이 이란 노빈건다 묵강공가 오 도로고도 마대건조

0: 세거나 생각할 것이 없어.
1: 예전에 누구나 말이 과도가 건바다가 희바람 건도비 만나야 오 버리가나 노바이 오
2: 버리가나 노바이
1: 오 버리가나